창보 통나 다 니즈믹지 겨주나가도 창보 통나 나타 미수지기나 데네 단바보 냠사노 단바보 냠사나 냠보 라다 이우 라스 갤라이노 이우 라스 투에노 세팅하다 데 나미엣 봉하다 캣

0: 통마디 네 공부 저기 뭐 저기 나오나
1: 라소 카리누 레림 생이 시제 뱀이 요라 선디테슬리 슈 아니 뜻데 카리누 레림 드린데 조용나니 수남나다 수기라 아니 지게 투시 슈바다 응 고맙나니라 카린시신 슈에니 땅 모두 도두 슈베베나 나 민가 공부 들으지 나 께서디 나서 타라 시자 뜻데 나서 장생치 되기 라다 수남니 시자디 네게 버차디유 아니 가디면네 슈디유 겨울문제 투제 거지 아마 지금부터 투지 거지 부르기부터 투지 거지는 대지지네 요즘 노래 나올라 간제 쉐윈 그것도 들으죠 보도 근데 라다 부르기인데 다 주지 주니 고발부 부르기인데 나올라 중리 대세지 근데 톨로디 딜리트라 룸님 강나라 로숨 게지라 칩시 세리기 토라 로존체 근데 로타 침비기 체라 랑숑 시리 레온 글로비오 톱시지네 오비진데 툴라 룸님 강나라 뜻진용다 칩시기 토 니에 툴라 남점 로브존체 엔디네 니 돈 추글로라 진덜네 로브다 침비기 체라 다 베슈르 헨조기 소첸크 주브듄나르 니엠쇼 체비 토네 다 슈니 소조 니 돈 아니 추구 네체 니 세니 바도 급 담보 다 아니 니 세니 니 세가 바도 급 니와세지네 다 듀유급 니 로초그네라 슈르 헨조기 소조이 겐키 비치 차디유 다 소조이기 다 가제 미제 나로라 로브존체 쇼라 로브다 카숨 팀비급 로브데 겐다기 긴고케야레 다나 신기 Tolob Yevakabla, Rohini Sani Pekishunal Hanzogi, Tungjit Zuviki, Chigi Ludu Tinsog Sozore, Ludu Tosojung Sozore, the Negatonic, Loma, Danish Ludu Dizinki, that's what the Kamabina Lola, Sosuctonic Genki, Yamu Sayare, Netiagi, Go Chonson, Takanje, you don't juggle chat to him, baby, now, not when you say any Pekabla. That shouldn't Hanzo Tizug Loyun and Lone, Sozolon Chungshudi, Yagan Kibre, did Lotu Gringla, Shepjitu, and Duke Saviki Chela. You don't use any of the chugs in the law, the shunu dixie conduing a tone, and a cup nigger to you, and leon do be a chella, and you less about the yard to do, and if you are now do it, and the name is Permitted you taller, did energy danger. Did you get chairs to the canon devil, chair to women, Yabudo, energy do yalan to women, Yabudo sin, Sonia Mamucho, and then do some Susuki, Mizik, it's a bit of Jake, the Kanje, Pedro Topsu, Tolo Susu, when you can never turn by Bina, Gogum Bina, could you be naked like a chair or somebody, Susu Mizet of Tanjain, Pamia Lapjatrain, this is our Tonigi, and then the Gidulia lunch of Jeta, and Tarin Yaja, and a cup of Jiki.
2: Chi-yu-le-un-dem-chung-ji-ji-ne-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
1: nyung shisha ka thon le, ane shenbe ki maung dilam ku thon la, lega che tu bia. Tandaya negab dilam bine ke, shenbe ki tuyu ta chanbe ki namjue yuebe thon le, ta lega che di, narazo pyo ye chikur chamdu masabwe ki, zambling chi ki mi ki penyo, mi ki towa. Pakdoyan tuyang yegab chongbe ki nanglo la, ta yegab suna jimbe bine, shenge ki nubo di nenga che shu chel zi jine. Shenge ki thon le, yegab perim bine dadu, yegab ki maung zubrin yalge bine dadu, yegab ki maung dedun ku thon la, तो निवचुप चेष्य तुम तुन्ये दी शंके चाहती हो रे गेंजी लिस्टम तामी बने के गें चेष्य दी तंदे शंके ले यो बती सेवर है तें तो जंबला तो चीजो चुंसा दी शेवे बने ना किम्सां जी ले शेवे बने किम्सां दी नंगी अन शंके तारियो तामा दी तो माँ बे किम्सां को दुलम को थोला निगाचम चाहती हो रे दिल Ninga shying word. Did it just as another share baby bainer? The Yegop Chill Chat to me bainer. Yegop dee nangi shenge. Shenge yobotum to massa. Shenge dee ki nuba chagi. Dana shing some loaf. Dee tonic and the mound be Yegop Zudin Tola. And Negacham Chadi Ure did Yegop Samian Lola. And Shenge dee nuba the demba. Go with the demba. Dana shenge nuba dee. Negachin chilla. Samian was in shady. You listen. Did it shame now? No,
0: but it's here. 선생님 탑주기 긴디케긴 시기 아니 슝기시라 참교베 차긴 조베데 카르가르 차기요나
1: 할레빈네가 쳔부레 답변하시는 거랑 줄라다 수놈닝데 라조 시자 차 쯔베베이나 나도데 두줄 나조 베나로 라카니테

0: 남녀 나로 쇼 전부 여야 되고 세버세 다 뒤즈 통하는 게 뒤즈 전부 제 말때 있는 뒤즈 나로 되는 게다 체인 됐잖아 다 단대 내도 되는 나로라 탑주기 그림 뒤급라 단대기 쉰게 쪽이 삼루 계속 개치셔디 엄마 배버치인다 나 탑주버치 인삼에 돌매 가디 근데 쉬디 그런지 별이 망소 쉰게 순더지 라만노바 간데지나 깨비베네게 나주 삼루 계속 나로라 엄마 배버진다스 나 계급 메데비기 전주를 내대기 메리진다 yegang chishu di nga pyo nang lo shu bi ki shishu pimi tsu gi yije da reba chi se gi nga miri jin da in da sam be to ne di sam lo kiso ko di shung ge su ga je tab chu gi yuri nang lo gi shung ge zu de le sam lo ko di ha le be gi nga chen bo de tmo she be be na ge si shung ge da shung ge di gi nga zu lo na le be be na lo de du ge ni shi jin sam lo kiso de ne ji yo be be na shung ge di to lo gi yuri nang le na da du chi zo nang lo su su gi to ne gi le gen de ta je be be be ne da zu da na shi gi su su mi ze kim zang so ba jong yo be ge bla Samlo di kirsu ko tohne le doon nima chik yaga nambi yinbe neke da ganche pyo doon tabzu ko tohla. Gekab di ki tabzu ko tohla samlo chik tangyong mohre. Di yin tu zamla gana zu pyo bhe shunge di yi gana te tabzu bhe ki pyo bhe shunge chik tohne ke gan che shwe di nga pyo bachi yin, nga pyo doon tabzu bachi yin, nga pyo nanglo shwe ki shishu pyo mi tsuyo ki denza pa yin sambe tohne ki di samlo mangshi kwe di nga te bhe na nga che shwe tongu doon si shwe. Nao.
1: Nao katin che ane yang zu che me chanti di Ani teta bui an cha chang kuwe, cha chang we an shungge shi kanda che ne an ngazu kesing che kukye we me to.
0: Cho peya ure la. Da pena cha sha bimbe na, ngazu chizol sam daji shuwa na chete, daji lehendi ki chotun shuwa bimbe na. Ngazu nyema chizol nang lo la, ngazu deyata ngazu samal lo, deyat zenju la kiye tebe ki pepe shungge sha di ure. Dendu, tabu ki dukjong tangwa ngazu subo la, lido la, ngazu zongun sumdu nyong nyong yo mare. Rawan denbe ki payu ji ngazu mingna tong nyong yo mare. Da imbe ne ngazu sem nang la bhaja yo de. 공안주의 셈 나로로 배 계급 되고 공안주의 계급 인다. 개미기 돈이 그 배는 나르주 당도 도세에게 소바팅이 뒤 매도 예만한 것 주기 꾸딘 때지네. 나서 대 시자 딜 차 최 매매나 내가 편지 숨주 주제 배미 라완 계란 숨주 주제 주베기 배 나로로 자다 근데다 가도 좀 비매네게 매만 참이 그 소소의 연케 돈네. 딜 수치 기안 뒤 키란 이지기 용고르다 딜 체파 요르다 딜 녀바 요르다 신 싸바니 까탄 고에기네 다 용마데. 미만 참이기 계셔 벌손 그 소소의 랭게 레사부 돈네. 탑주가 초바교부터네 심슈교부터네기 참이 겐키지네 님슈 나요거래 다 딘데 좀 딘데지기 삼뢰 박자 요대와 딘데지기 꾸노 요대와 딘데지기 지소 쿠류 요대비기 찬롱 중이기 미리 띵 아주 차디 오르신게디 다 딘데 좀 발라 다 간주에 통하게 배서 마지에 빈베이나 용규기 미도 나로라 딘데기 통이 진짜 치베이나 디 옌데 가서 요대와 세보래 딘데 지소 다 디소 탑주에 나로라 딘데기 통이 무튼이 되버 용고에디 가진 내가 침부지다 디 무튼이 균용 요행이 겐디 다데가나서 지소다 다데가나서 전개다 가나서 지소 참물로라 게요디 세부데 에세주에 딘즈마 네단 디 균에 단 균임 디 네단 디 모투지네 네고에디 내가 쳔부임바디 맞저 쳔메토네 기 균용 제고에디 지소 오토네 기 겐기 오토네 다시 데나고에디 내가 쳔무지랑 아니 모스 슈요 세주에 나오 나오
1: 다시 아니 단데 가나서 맞저 쳔다 롭스에기 람루데 슝게 탑즈바시 아니 계신 토바시라 시기드웨 양나 아니 규라 하리 땅고 바시기나
0: 담보디 디레라 다르무치 유비기미도 겐반남부 수익이 끄딘 땡제지네 나즈 페페 탑즈디 다 데베 로투주레단 디 나즈 데센조기 네단 체지네 데요르데 이메 탑즈 자본이 냠이요 바레 라버드 요 나즈기 다 다우 자머쇼 차츠웨 메메나 게지 나로로 톱슈 쳔부 요세지네 미기 원진다 프랑즈 럽디 요르데 이메네 게 페페 탑즈데 페메리 단다이네 자메 땅투요 마레 다디 중 마마두에기 윤진조데 다시 주문하시 야르무치 유비기 미도 고만나부츠 유쿠레 껴마다 난조라 톰시 양타부지 여데비기 까딘 띠치시네 간제 베베 탑츠 딜랑아도데 톰시 양타부디 모튜니 균종제디 참이기 링게데 단데가 나조 지조기 내단고 토네 신자카치 명업 자원이는 말이에요 카치가 토네기 롭트 롭트솔라 탑츠기 슈부지 난조기 삼무 드시 잡고 말에 송베인베네 노브레 데드 롭트츠기 삼르난로라 탑주기 마르자 트윈 거에디 나 삼에 링게레 디 미셰기 디네 제진 로브다치 거 게레 자원이 슈메 로브디기 겐소치 거에디 내가 쳔모레 나무 샤트웬 베베네 나 로드비 제라 파만 넘버 2 베네게 아니 폴라몰라 소 임베메네게 데셰 퀸치스네 로주기 림보디 리스톤 투 메베메네게 데비기 나란소기 아니 치 페기 로주 아니 테모테모 진데 간제 데셰 캡투야 탑주기 내단 가리 이메디 소소 로드 소라 로브소테 투야 로브달 샤트웬 베메네 로브디 레림 나로라 간제 침식이 토하는 게 루트 소라 고도스테 투야다 로규 토하는 게 대체 잡투야 데데가 토하는 게 소정 제고에디 내가 침부치다 단데 내가 뒤 단데 가서 글롭소디 니엔 당인 심치다 다디 딕도 렘바도